0: 사냐구나. 우리 약도 사냐구나.
1: 에이, 아도노.
0: 메라세.
1: 마, 아도노, 나비소.
0: 예스.
1: 아, 잡아, 와투이. 아도노, 나비소.
2: 아무튼이.
3: 왠지,
1: 아바타노.
3: 브라이터.
0: 미라스. 글로리아 수타뉴무나.
1: 에라디오.